0: 사는 남자라서 4위등.
1: 와라 Question pour un champion. Bonne soirée à tous, merci.